내 네, 마음 다시 여기에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마이크 앞에 선 지가 따지고 보면 한 67년째네요. 네, 이 마이크 앞에 서면서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그 중에 만난 건 있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은 가슴 뜨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제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그 LA에서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요, 제가 아이고 이제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제가 아유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 나이에도 방송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아직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은 이 방송 앞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7년 동안 마이크 앞에 서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유명한 정치인서부터 또 연예인서부터 몇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한 10년 전일까요? 이곳에서 네, 노래 활동을 하는 임영 씨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이 제가 이쪽 사무실 말고 저 다른 데 한 8년 전 네, 8년 전에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 네, 이렇게 암으로 좀 힘들어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만 좀 신경을 썼어도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면서 후회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유 그때는 그랬을 걸, 그랬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을 텐데, 아유 그때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렸으면은 내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 껄껄껄 하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요, 이제는 껄껄껄 대신 그냥 한 번 껄 정도만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때늦은 후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내가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썼으면은요 이렇게까지 지금 내 죽음을 앞두지는 않았을 걸 하시는 그 막 쓸쓸했던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청자분 중에서도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겨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네, 임영 씨의 때늦은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네, 이명 씨의 떼내준 후에 같이 녹음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이제는 아픔 없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생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리는 곡입니다. 조항조가 불러줍니다. 네, 이 노래 곡목을 좀 바꿔야 될것 같네요. 네, 심수봉의 노래를 준비하고요. 가끔 이게 잘 크리게 안될 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가끔 제가 진행을 하면서요, 이 클릭이 잘안될때 아주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가끔은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네, 다른 노래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습니다. 여러분, 장원숙과 함께 춤춰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유.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미스터 트롯 3 소리 질러 어제 다시 마-

0: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1: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0: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1: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2: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3: 귀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4: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6: 네, 5월 1일 네, 주말에 함께했던 오후의 데이트 한혜진 끝곡 여러분과 함께 들어봅니다. 모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행복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lal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녹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정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5월의 노래.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당시 벌어진 충격사건에 긴박했던 순간이 담긴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BS 방송 등은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사건 당일인 25일 산탄총을 든 채 보안 검색대로 달려들어 경호원의 저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하는데 불과 4초 남짓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앨런은 자신을 막아서는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요원이 입고 있던 방탄 조끼에 명중했습니다. 1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 공유한 영상보다 화질이 더 선명합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 총을 쐈는지 여부와 아군 오사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관이 맞은 총알이 피의자가 쏜 것인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다른 요원이 쏜 것인지를 놓고 여러 추측이 일었습니다. 전기차 약 1억 3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리튬이 미국 내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입 의존국이었던 미국이 다시 자원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애팔레치아 산맥 일대에 약 230만 메트릭톤의 리튬 산화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질조사국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소스 리처스에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애팔레치아 남부 산맥에서는 약 143만 메트릭톤, 북부에는 90만 메트릭톤의 규모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는 메인, 뉴햄프셔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체 시장 가치는 약 644억 달러, 한화로 9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오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내면서 조종사의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 탐사보도팀은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순간, 위기 순간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대응해 피할 수 있었던 곤경으로 내몰림으로써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공개한 초기 조사 내용, 즉 조종사가 심하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껐다는 내용과 유사한 분석을 이 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며 미국의 한 난임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부가 아기의 친모를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WESH2 등의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티파니 스코버와 스티븐 밀스 부부는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부모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딸을 얻었지만 출산 직후 아이가 자신들과 외모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백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백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후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부부 누구와도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개월 넘는 조사 끝에 아이의 친부모 신원이 확인됐지만 부부는 상대 측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배아가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부부가 이들의 배아로 출산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정신적 피해와 비용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부는 아이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친부모가 양육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이는 법적, 도덕적으로 친부모와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난임센터는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오는 5월 20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워싱턴 주법에 따라 1급 폭행 등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은 자동으로 성인 법정으로 송치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교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은 전자담배 절도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에사키가 전자담배를 훔친 일로 갈등이 빚어졌고 사건 당일 복도에서 피해 학생 4명이 에사키를 반원 형태로 에워싼 채 대치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에사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동시에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듯 자신의 뺨을 때리며 먼저 공격하도록 도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4명의 학생이 에사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자 에사키가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찔려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학생 한 명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등과 몸 곳곳에 자상과 열상을 입었습니다. 무력 충돌을 말리려고 달려온 학교 경비원도 에사키의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배임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는 전면 폐쇄됐고 부상자들과 에사키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에사키는 오늘 오후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제 노동절을 맞이한 오늘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고 연대를 다지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이 퓨젯 사운드 일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시애틀에서는 오늘 정오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칼 앤던스 파크에 집결해 오후 1시부터 가두 행진에 나섰고 오후 4시에는 파이어니어 스퀘어에서 요식 및 숙박업 종사자들의 행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타코마에서는 약 40개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단체 연합이 오후 4시 브로드웨이 위치한 시어터 플라자에 모여 노동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올림피아의 실베스터 파크에서는 서스턴 루이스 메이슨 중앙노동위원회 주최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음악과 행동주의가 결합된 행사가 열리며 리누드에서도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리누드 컨벤션 센터 인근 인도에서 노동절 가시성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오늘 정오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애틀과 타코마를 비롯한 주요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노동절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파악하고 교통 정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벨뷰 지역 405번 고속도로 북행선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해당 구간의 모든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불은 오늘 정오 직후 사우스이스트 8번가 진출입로 인근 405번 북행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릭 존슨 순찰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쓰레기 수거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화재 진압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 차선을 차단했다고 밝히며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당국이 진화 및 현장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시민들 사이에서 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반려견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엑쇼스 시애틀이 어제 보도한 독자 의견 종합 기사에 따르면 다수 응답자가 목줄을 풀어놓은 반려견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때로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시애틀시는 공원 단속 인력을 2배 이상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샌드라 F는 친구가 디스커버리 파크에서 목줄 미착용 반려견에 부딪혀 무릎이 산산조각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레이크에서는 진흙투성이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더럽힌 사례가 그리고 다른 공원에서는 반려견 산책 도우미가 1년 사이 큰 개 두 마리에게 위협당하고 다른 반려견에게 쫓겨 차도로 뛰어든 개를 두 번 목격했고
또 새끼 토끼가 죽임당하는 장면까지 본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재미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총기 안전 관련 및 사격술 기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체육회 측에 따르면 행사는 내일 오후 5시 페드로브에 위치한 해송식당에서 열립니다. 제18대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하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는 총기 사고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 이취임식에 이어 2부에서는 총기 사용 안전관리와 사격술 기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된답니다. 세미나에서는 총기 보관 및 안전수칙, 워싱턴주 총기 관련 법규, 구매 및 라이센스 취득 방법, 사격장 이용 규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0: 28개 주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 미라연 뉴스.
1: 미라연 소식입니다. 최근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조지아주 공장 생산 계획을 확대하는 대신 연방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2: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조지아 공장 계획을 수정하며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연방정부와의 대출 계약을 조정해 총 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생산 능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과 생산 확대를 동시에 노린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66억 달러 규모였던 대출은 약 45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공장 1단계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대로 확대돼 기존 계획보다 50% 증가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애틀랜타 동쪽 약 1시간 거리의 모건 월튼 카우니 일대에 건설됩니다. 약 2,000에이커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대규모 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리비안은 올여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장 1단계는 2028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형 SUV 모델 R2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해당 모델은 리비안의 대중화 전략을 이끌 핵심 차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우버와 협력해 자율주행 차량 생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비안은 애틀랜타 벨트라인 인근의 동부 본사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수영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북텍사스 기업들이 느끼는 관세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3: 해방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관세 정책의 여파가 여전히 북텍사스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세는 수입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 기업들의 비용을 크게 끌어올렸고 텍사스 기업들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격 인상과 매출 감소, 고용 축소까지 겪으며 이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뒤라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게 계속 바뀌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나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지역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기업들이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도 여전히 그 여파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0: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1: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0: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무침도 드셔보세요.
1: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6: 영탁입니다. 막걸리 한 잔.

0: 이어서 SBS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휘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 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토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나기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3: 협상 대상인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어 종전 합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새 종전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essentiall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 안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 Their leadership is very disjointed, very argumentative with each other. They come back, one says one thing, one says another. They're very confused.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의 시한이 오늘 끝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히 위헌이라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만 예외여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전날 밤 파키스탄에 새로운 종전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IRNA는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속했던 투자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아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도 이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6: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 European Union. They were not adhering to it. So I raised the tariffs on cars and trucks to 25%.
7: 미국과 유럽연합은 작년 7월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했는데 유럽의회는 관련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유럽도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직접 비판하고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교황편을 들었는데 여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6: Well, I'm not happy with Italy and I'm not happy with Spain and they've done they feel it's okay for Iran to have a nuclear weapon.
7: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하자 유럽 쪽에서도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유럽도 이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다시 관세를 들고 나올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3: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은 어제 청와대에선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위원장을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도 소년 노동자였다며 일터의 안전과 노동의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8: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적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도, 양대 노총 위원장이 둘 다 참석한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경총 회장도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면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8: 특히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서 노사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9: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10: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11: 관세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코스피 6000도, 반도체 특수도 그림의 떡으로 보일 뿐입니다.
12: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노동절을 계기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이 노동 현안들의 해법 찾기에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SBS 강윤우입니다.
3: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은 많았고 일터에 나가지 않은 노동자들도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어제 오후 양대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선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14: 노동자의 노동자를 잃고 어린이날의 아들을 잃고 어버이날의 아비를 잃습니다.
13: 지난달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회사를 규탄한 겁니다. 어제 집회에는 처음으로 쉬는 노동절을 맞이한 공무원 노조도 참석했습니다.
15: 그러니까 이제 진짜 노동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의 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다가오는 7월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습니다.
16: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13: 특히 1천만 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7: 총파업이 그게 무슨 해결 수단은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로서 정말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13: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SBS 정지현입니다.
3: 어젯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진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운전석 에어백도 터졌습니다. 도로 곳곳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차량 3대도 연달아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두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붕이 내려앉았고 내부는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집기류도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은 방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불로 주택은 전소됐고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모두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8시 2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1,43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단지 전기가 모두 차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일대 승강기를 수색해 6개 승강기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4: 이번 6.3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7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대구 달성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결정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19: 국민의힘이 어제 후보를 발표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7곳. 대구시장 후보가 된 추경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엔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접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20: 시장 후보도 승리하고 저도 승리하는 그런 윈윈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19: 국민의힘은 경기 하남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 인천 연수갑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울산 남갑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심황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의 후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의 경선을 거쳐 오는 5일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을 놓고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거 모여들었다며 전륜하겠다더니 윤허게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4: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줘서 특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21: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은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로 창작한 거란 주장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은 공소 취소란 단어는 없고 대신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란 표현이 담겼습니다. 재판 관여 논란 등을 의식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권을 주면서도 공소 취소란 직접적 단어는 뺀 걸로 분석됩니다.
22: 공소 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예. 그럴 경우에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2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한 데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선거전이지만 국정조사 동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통령에...
23: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4: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2부 첫 곡입니다. 신효범의 목소리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 시한 규정이 이란과의 휴전으로 일시 중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이해로는 휴전 상황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으며 3월 2일 의회에 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행정부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속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한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두고 경쟁하는 셈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모두 287 후보가 추천됐다며 이 중 개인은 208명, 단체는 7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일라일리아가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력 비만 당뇨 치료제가 글로벌 항암제 매출 1위 품목을 넘어서며 제약 시장의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라일 릴리는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8.26로 전년 동비 대비 1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동력은 비만 당뇨 치료제 계열입니다.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매출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 급증했고 그 비만 치료제 제바운드 매출도 41억 6천만 달러로 80% 늘었습니다. 두 제품 합산 매출은 128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는 중국 연구소에서 테스트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FCC가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연구소의 인증시험을 금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실험실이나 안보 위험이 없는 국가의 실험실에서 시험을 거친 전자기기의 경우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 투표에서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 수장이 명왕성의 행성 지위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USA Today에 따르면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저는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만들자는 진영에 속해 있다며 과학계가 다시 이 논의를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나사에서 명왕성 행성 지위 복원과 관련해 다수의 연구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kidding?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예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그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식 및 알레르기 재단에 따르면 시애틀은 전국 알레르기 종합점수 평가에서 45위를 기록했지만 특히 잔디 꽃가루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단 측은 서부

워싱턴 지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미국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긴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알레르기 전문가 알레르기풍 박사는 오리나무, 참나무, 헤이즐넛 등 태평양 북서부의 낙엽수들이 배출하는 꽃가루 입자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공기 중에 알레르겐 농도가 짙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역에 역사적인 홍수를 일으켰던 대기해강 현상이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화 시기를 앞당긴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에서 3월경 나무 꽃가루로 시작해 4월 잔디꽃가루로 이어지는 이 길고 강력한 알레르기 시즌은 비단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오리건과 북부 캘리포니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워싱턴주의 평균 가스값이 갤런당 5달러 61센트를 기록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명한 자동차 전문가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름값 전략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평론가이자 전 킹5 방송 기자인 톰 보크 씨는 주유소 전광판의 가격표뿐 아니라 무심코 하는 운전 습관이 지갑을 얇게 만들 수 있다며 연비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언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보크 씨에 따르면 시속 50마일을 넘어서면부터 연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프리웨이를 흔히 달리는 속도인 75마일에 도달하면 연비가 무려 25%나 감소합니다. 그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공기 저항과 무게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특히 픽업트럭이나 SUV처럼 차체가 높고 각진 차량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차량 지붕에 장착된 대형 화물 상자나 루프탑 텐트 등은 심각한 공기 저항을 유발해서 연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떼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유 시 차량에 맞는 휘발유 종류를 확인하는 것도 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매뉴얼에 고급 휘발유가 필수가 아닌 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갤런당 약 50센트를 아낄 수 있다고 복구 씨는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차를 구입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안으로 꼽아줬습니다. 현재 3년 리스가 끝난 중고 전기차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6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를 3만 달러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교환이 필요 없고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수명도 길어서 장기적인 유지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거래개선협회가 휴대전화 수리 및 잠금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불량 업체를 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BBB의 카메론 나카시마 대변인은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워싱턴주에서만 이미 1,148건의 불만 신고와 471건의 부정적 리뷰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수법이 추가 요금 요구인데요. 처음에 고객이 기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기기를 맡기면 업체 측은 작업을 시작하면서 프리미엄 또는 최종 단계 명목으로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식이랍니다. 거듭 돈을 지불하고도 잠금이 풀리지 않거나 아예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BBB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언락스라는 업체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100% 성공률과 전액 환불을 광고하고 있지만 수십 명의 고객이 서비스 실패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닌 워싱턴주 퓨젯사운드 일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이른바 피자 삼각지대로 떠오르면서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킹스턴과 에드먼즈 등 시애틀 인근에서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윌 그랜트, 리 킨델, 나일스 피콕 등 3명의 장인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비록 이탈리아 출신은 아니지만 이들은 최근 각종 세계 피자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컵을 올리면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드먼즈에서 모토 피자를 운영하는 킨달 씨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피자 챔피언에서 지역 특산물인 던지니스 크랩을 올린 피자로 세계 최고의 디스트로이트 피자 스타일의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피콕 씨 역시 2023년 미국 피자컵에서 뉴욕 스타일 피자로 미국 최고 피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킹스턴에 기반을 둔 그랜트 씨는 지난해 로마 피자 월드컵에서 미국인 최초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피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맛의 비밀이자 핵심 재료는 바로 1897년 알래스카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부터 그랜트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사워도우 발효종이랍니다. 킨델과 피콕 모두 그랜트 씨의 사워도우를 사용해 피자를 만들고 있고요. 치열한 외식업계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멘토와 동료로 여기며 비법을 공유하고 각별한 우정을 다지고 있답니다. 이들 3인방은 시애틀 사람들은 피자를 모른다는 편견을 깨고 한입 먹는 순간 인생 최고의 피자란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애틀 사워도우 스타일을 뉴욕이나 시카고 피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대표 피자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부인회가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프로그램 5분 비즈니스 방송 1주년을 맞아 사은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5분 비즈니스는 피어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 1회씩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대한부인회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설했고요. 현재까지 총 49편의 콘텐츠를 제작 공개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권역 경전철 운영기관인 사운드 트랜짓이 5월 1일부터 노스게이트와 슈어라인 두 역의 환승 주차장에 유료 주차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통근자들의 주차 전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무료 선착순 원칙으로 운영되어 온 사운드 트랜짓 주차장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유료 주차 허가제는 링크 경전철 노스게이트역, 슈어라인 노스 185가역, 슈어라인 사우스 148가역 등 3개 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평일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는 허가증을 가진 차량만 지정 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요. 오전 10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는 모든 이용자에게 다시 개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이 시애틀과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욱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임영웅이 불렀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1-800-475-2228.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4: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 주물럭 로스구이.
3: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4: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5: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양지은의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어서 YTN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한판 승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녹이었습니다.

0: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새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현지 시간 30일 밤 파키스탄에 협상문 전문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기사에서 예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지만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지도부는 매우 분열돼 있어 두세 개, 어쩌면 네 개의 그룹이 있다며 그들은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모두 엉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면서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이미 종결됐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상 봉쇄를 하겠다면서 전방위적인 고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2: 이란은 리아라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란 고사작전 이번엔 통할지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이란을 더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납포하는 등 혁명 수비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4: 이 역봉쇄가 시작된 4월 중순 이후에 이란의 그 원유 수출량을 보니까 하루 200만 배럴에서 약 57만 배럴, 7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이란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3: 오랫동안 저항 경제로 견뎌온 이란이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계속된 경제 봉쇄로 버티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이란으로서는 전쟁의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사실은 자유보다도 빵의 문제가 더 시급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됐을 때 내부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를 봉쇄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중간 선거에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 유가는 계속 치솟는 중입니다. 트럼프 1기를 경험하고도 트럼프 2기를 선택한 미국 국민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7: They consider it totally unconstitutional, but we're always in touch with Congress.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6: 앞서 해거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2: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17달러로 전장보다 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94달러로 전장보다 2.98% 하락했습니다.
1: 이런 전쟁 와중에도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세부지표인 물가지수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2.7%를 기록해 3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불 가격을 의미하는 물가지수는 84.6%로 치솟으며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8: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 명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 8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유럽 최대의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언급은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9: Die Amerikaner haben offensichtlich keine Strategie. Und das Problem bei solchen Konflikten ist immer, da muss man ja nicht nur rein, da muss man auch wieder raus.
8: 그러나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이유로 12,000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하되 이 중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시킨 뒤 흑해 연안으로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벨기에, 이탈리아 등 나토로 이전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동맹국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참에 그러면 우리와 나토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8: 독일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와 긴밀히 논의 중입니다.
11: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1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논의와 정책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유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의 한판 인터뷰로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평택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된 김용남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정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의 첫날 혹독한 대비전을 치른 이후 열기가 더해가는 부산 북갑의 상황,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이용전 의원이 하남갑에 공천되면서 친윤의 그림자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까지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맛있다.
3: 정말 맛있다.
4: 와, 환상적인 맛있다.
3: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4: 새로운 듄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3: 뉴 매니지먼트.
2: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6: 화요일은 쉽니다.
7: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월 1일, 5월의 첫날 노동절인데요. 자,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이세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유현철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 노동절인데 또 이 국가 공휴일로 처음 이제 지정돼서 쉬는 날입니다.
8: 감개가 무장합니다.
1: 네. 아, 이게, 네. 사실은 달력에 빨간색을 표시된 거 보니까, 네, 네. 오, 진짜 이게 공식 휴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8: 그런데다가 명치 노동절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8: 사실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네. 또 노동자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8: 그래서 저도 거의 매년 5월 1일이면 행사에 참여하고 했었었는데요.
1: 예.
8: 이게 공식적인 국가 안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감개무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예. 마찬가지고요.
1: 예. 이게 이제 또 기업마다 또 달랐었고, 이전에는.
8: 네, 그렇습니다.
1: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보편적인 노동절이 왜 이렇게 된 거냐 했는데,
8: 네.
1: 국가가 나서서 공식 휴일로 지정해서 오늘 다 같이 쉬게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이 노동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8: 네, 네.
1: 그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8: 맞습니다.
1: 이게 승격이 됐고, 우리 본부장님께 초대 본부장 임명되셨는데.
8: 네.
1: 어떤 소회가 되시는지.
8: 저는 대통령님의 산재 예방에 대한 강력한 정책 철학과 의지를 드러내 보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8: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공직사회에도 차관급을 격상시켰다는 말은 안전보건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관계에서 상당한 힘이 되죠.
1: 그렇죠.
8: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1: 예.
8: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미 산재 예방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1: 그렇죠.
8: 그것을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장의 자리를 차관급을 격상시키면서
1: 예.
8: 분명한 행정의 방향과 정책의 철학들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노동에 있어서 안전의 가치를 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도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역할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8: 네.
1: 책임이, 책임감이. 임명되시기 전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죠?
8: 네네, 맞습니다.
1: 그럼 이게 현장 필드에서 하실 것과
8: 네.
1: 지금 또 이제 행정 공무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또
8: 네네.
1: 차이가 있으세요?
8: 실제로 밖에서 하던 일들 자체를 안에서 하는 것이긴 한데요.
1: 예.
8: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네.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걸 정부가 챙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다가 그렇죠. 챙기셔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8: 네네. 사실은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과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 중독 예. 그다음에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집단 중독이라고 하는 사안 이후에 예.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될 임상 전문가가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전문 분과입니다.
1: 예, 예.
8: 그래서 직업환경의학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단순한 의학의 분야뿐만 아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는 것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다음 산업 경제적인 문제는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1: 예, 예.
8: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료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많이 가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안전보건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1: 예, 예.
8: 또 노동자분들을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1: 예, 예.
8: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기회가 좀 다행스럽게 주어졌을 때
1: 예.
8: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다만 박해서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책임져야 될 이야기들 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1: 예.
8: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8: 어쨌거나 이 보는 이렇게 선자리가 달라지면
1: 예.
8: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마음가짐 변함없이
1: 예.
8: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 예,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특별히 노동자들 돌보는 의사다.
8: 네.
1: 그 부분을 되게 좀 저긴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사실은.
8: 아, 고맙습니다. 뭐
1: 예.
8: 그 사실은 아주 좀 고루한 이야기긴 하지만 의사들 종류가 진짜 질병만 다루면 소위, 그다음에 질병을 넘어서 그 사람까지 치료하면 중위, 사회까지 돌볼 수 있으면 대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제 가슴에 좀 갖고 있습니다.
1: 예, 예.
8: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 안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대의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배타적 옹호 기관이 되자.
8: 네, 네.
1: 또 배타적이라니까 약간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8: 네, 네,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잘 지키자, 잘
8: 네,
1: 보호하자
8: 네, 네,
1: 이런 말씀이신 거죠.
8: 네, 사실은 이제 배타적이라는 네. 단어 갖고 있는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요.
1: 네.
8: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전 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시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많은 사안들 그러니까
1: 그렇죠.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8: 그렇게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 이 세세한 조항을 가지고 사업주의 위법성들을 찾아내기가 비교적 좀 용이할 수도 있죠. 안 했던 게 많으니까.
1: 예.
8: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사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1: 예.
8: 생산성 이런 논리와 맞바꾸는 것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가 약간 뒷전에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8: 그래서 저는 배타적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부처, 정부 부처 안에서는 오로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처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밖에 없는 거 아닐까.
1: 예, 예.
8: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를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취임할 때 우리 본부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한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1: 예, 노동자의 사실 제일 필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8: 네.
1: 세상은 노동의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지만
8: 네네.
1: 그 효율성 뒤에 그 기조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8: 네.
1: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8: 네,
1: 이제
8: 네,
1: 그런
8: 맞습니다.
1: 본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1, 3월 사고 사망자가 113명, 전년에 127명 대비 24명이 감소했습니다. 17.5%가 감소한
8: 네.
1: 건데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효과를
8: 네.
1: 봤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8: 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예.
8: 지금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법도 정비하고 개정 중에 있고 그런
1: 예.
8: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산업안전과 관련된 감독관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1: 예.
8: 지금 법이 작동하긴 아직 이른 시기이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현장에서 바로 실전 역량으로 투입되기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8: 이때 이러한 성과들을 봤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보이는 강력한 의지가 일단 첫 번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9: 예.
8: 안전보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의 의지와 마인드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9: 예.
8: 우리 국가 수반이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CEO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비치는 것 자체는
9: 예.
8: 공직사회에도 긴장을 불어넣게 되고 또한 기업들로부터도 아 이번 정부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방향을 가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9: 예.
8: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처 간의 협업도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거에 지금 비교적 상단계안이 걸릴 거로도 저는 걱정했었던 성과들이 좀 빠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체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철학을 받들어서 장관님이 또 현장 행보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일선의 감독관 분들이 발이 닳도록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원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9: 예.
8: 또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같은 분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그 뛰어다니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달리
9: 예.
8: 정책을 전달할 때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부분인 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인터넷이나 혹은 보도자료로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 수단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달의 길목을 찾아서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9: 예.
8: 그러니까 사문화됐다기보다는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문서화된 정책이 아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동종조합, 뭐 그다음에 유사한 기업들의 모임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이든 규제이든 살아있는 정책을 전달시키려는 노력들 많이 했었습니다.
9: 예.
8: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9: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또 가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크거나 하면 이제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사가 너무 작으면 정말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8: 맞습니다.
9: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고가 납니다. 아, 현장에서 3월 22일에 보면 대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 참 아픈데 본부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8: 현장에 뭐 장관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는데요.
9: 확인했었죠.
8: 그만큼 많은 생명이 거기서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먹먹했었고요. 갈 길이 참 멀구나 아직. 열심히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뭐 현장에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직은 갖춰지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안정호흡 같은 경우에는 기업사회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으로 뭐 알려져 있고 중견기업이었고 자동차 부품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뭐 강력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날 정도로 미비했구나 라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도 먹먹하고 갈 길 아직 멀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9: 예. 자세히 보면 이제 제조 분야에서 지난해 1분기 대비 산재 사망자가 한 두 배에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 산업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는데
8: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던 것 자체가 작년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 지붕 공사하다 추락하고 이런 사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9: 그런데
8: 제조업에서 또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것도 아주 작은 사업장보다는 50인 넘는 사업장의 증가율이 좀 폭이 높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전공업에서 큰 사상사고가 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능력이나 지불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방에 산재 예방에 들여야 될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고 인적 자원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작은 사업장 금방금방 공사 현장이 왔다 사라지는 사업장을 쫓아다닌 새에 이런 제조업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진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시 좀 긴장을 다잡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자기 규율이라 그래서 일정하게 역량을 갖출 수 있고 비용을 드릴 수 있는 데에서는 이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 처벌 그리고 또 사법적 처분이 좀 엄중하다는 것도 좀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9: 예, 어떤 선의에 기대기보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
8: 맞습니다.
9: 이게 어떤 관리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멀이 되어야 하는 것이
8: 맞습니다.
9: 중요하겠다.
8: 맞습니다.
9: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한판 승부에서 이제 새벽 배송 야간 노동 규제 문제를 두고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또 네.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이시니까 네. 그 야간 노동 이 또 노동자들이 미치는 위험성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8: 너무 잘 여러 연구 잘 알려져 있는 예, 것입니다. 예. 일단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체 리듬과 반하는 것이니까 수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예. 그다음에 소화 기능 장애 다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이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 심지어는 유방암과 같은 일부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9: 예.
8: 그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노동하는 것 자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면의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예. 사고의 위험도 똑같이 높이게 됩니다.
9: 예.
8: 이런 부분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 노동 필요하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동자들은 또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네네. 하고 싶어 하는 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맞습니다. 주장하는 면도
8: 네네.
9: 있거든요.
8: 네네.
9: 그래서 그런 균형점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8: 사실은 야간 전체적인 야간 노동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9: 예.
8: 전체적인. 그런데 이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부위가 우리 사회 어떤 부분이냐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9: 예예.
8: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이라든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9: 예.
8: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몰리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9: 예.
8: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야간 노동에 대한 건강검진한다는 것 외에는
9: 예.
8: 보호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무 제공자,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건강 진단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9: 예.
8: 그리고 건강 진단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9: 예.
8: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적정하게 야간 노동, 우리 사회가 필요한 야간 노동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적정한 정도의 사회적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9: 예.
8: 저희는 안전 보건,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간노동 실태조사 이후에 좀 챙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9: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에서 얘기하자.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8: 네. 지금은 뭐 사회적 논의는 하고 있고
9: 예.
8: 근데 이제 그것이 막 충분한 정도로 야간노동에 종사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의 관점들에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9: 예.
8: 생각하고 있습니다.
9: 배타적으로.
8: 네. 그렇습니다. 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생산성, 고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타적으로
9: 네.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8: 네.
9: 자 이제 최근 국회에서 연 3명 사망 시 최대 영업이익 5%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8: 네네.
9: 자 근데 이게 또 처벌 규제가 징벌 이걸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8: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 네.
8: 사실은 처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그 처벌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9: 예.
8: 처벌할 수 있다는 사인들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무기, 제도적 무기가 그것들 막 휘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9: 그러니까요.
8: 칼집에 꽂혀 있을 때도
9: 예.
8: 그 장수가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9: 예.
8: 칼집에 꽂혀 있는 칼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9: 이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8: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발휘된다기보다는 그것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9: 예.
8: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적 투자들을 잘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 예.
8: 그런데 이런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죠.
9: 예.
8: 확실히 작동을 한다 그러면 좀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들 자체 잘 잡는다든가
9: 예.
8: 이런 것도 하고 그 반면에 처벌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 확실한 투자를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라는 것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달리 안전보건에 예방적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기업으로서 가장 좋은 것 자체가 뭐냐면
9: 예.
8: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9: 그러니까요.
8: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9: 예.
8: 사실은 어떤 강력한 처벌도 실제로 여러 가지 방편을 피해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근이 맛이 없고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9: 좋은 말 표현이에요. 네네. 당근이 맛이 없고
8: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지원과 그리고 처벌할 때 원칙을 가진 단호한 처벌 이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책을 구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저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8: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9: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사실 요즘 이제 그 MZ세대들은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좀 들고 이직률이 높다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일하는 직장이 굉장히 안전하고
8: 그렇죠.
9: 일할 만하고
8: 네.
9: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옮기고 또 그 기업의 생산성 높아질 수도
8: 맞습니다.
9: 있기 때문에
8: 네.
9: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직원들을 안전하게 노동 환경을 좋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더 큰 인센티브 필요한 네네. 거 아니에요?
8: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들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9: 네.
8: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게 법적인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해 자기 규율, 회사의 스스로 각 주체들이 이런 문제들 관리하는 것, 그것이 위험성 평가를 서로 같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호 협약 이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예.
8: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 정상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 간에 아주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정상참작을 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도 실효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확인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예, 그저 말 그 노사 간의 논의, 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주 노동자 석행 씨 그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우리 본부장님이 소견서 내셨죠?
8: 네, 맞습니다. 네.
9: 그 산재 인정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8: 네, 맞습니다.
9: 이제 이주 노동자들 문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요?
8: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는 작은 사업장 그리고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문제랑 중첩됩니다.
9: 예.
8: 가장 위험한 부분에 이주노동자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부분에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하청노동자, 고령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까지 들어가고 그렇군요. 있지 않습니까?
9: 예.
8: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보건 수준을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수준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농업 등에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것들로 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플러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이라는 것들의 특수성들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9: 예.
8: 그래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이 갭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들에게 그들이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역으로 한국어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한국어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을 또 접한다든가 이런 교육
9: 언어의 문제
8: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국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필수적인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식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위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는 것들 자체들을 잘 제한해야 되는데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도 기본적인 여건들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소통, 언어 소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이런 식의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 예.
8: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9: 예, 예.
8: 그래서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또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관계 부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9: 예, 예.
8: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부 어업은 그래서 농림수산부 같이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8: 네.
9: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많이 와서 일을 하는 환경이 더욱더 늘어질 것 같기 때문에
8: 맞습니다.
9: 관련 논의는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8: 네.
9: 지금 이제 정책의 변화 연속성, 그 연속성 흐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게 또 중점을 두고 계시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안전보건의 정책 철학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이 아, 이 정부 정책이 또 정부가 바뀌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사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 예.
8: 이제 법을 바꾸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재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예.
8: 그게 안전한 일터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산재 예방 기본 계획으로서 만들고 그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이 노사정 안전보건 거버넌스 조직인 안전한 일터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결정된 계획들 자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1차적으로는 산재 예방 기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 예,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네. 안전하게 돌아오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서
8: 네, 그렇습니다.
9: 더 지지하고
8: 네,
9: 좀 바라보도록
8: 네,
9: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요. 노동 현장을 잘 보듬게 한 정부의 정책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유현철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1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2: 네, 박종현 판승부. 금요일에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 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과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그리고 이분은 왜 오신지 모르겠는데. 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정홍김 전 의원님.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오신지 몰라요.
2: 아, 왜 오신 거예요? 예, 아니, 저희가 잘 네. 보내드렸는데.
5: 네. 울겠어.
4: 그만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2: 아, 뭔 일이, 예.
6: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당신은 평론에 소질 없으니까. 종로에 있어라. 목동 기웃거리지 말고.
4: 소질이 다 있어요. 아, 네, 멋집니다. 저 기다려 보시죠.
2: 예, 예비하신 길이 있을 테니까.
4: 네. 아멘.
2: 자, 우리 맥 소장님도 아쉽게 오셨지만 네. 또 갑자기 또 자리를 비우신 분이 있습니다. 한판 승부를 떠나게 된 바로 그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2: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7: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나누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2: 예예예.
7: 야, 이게 돌아갈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
2: 아, 아무도 안 망한 거예요? 진짜 지금
4: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2: 자, 일단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거죠?
7: 네, 그렇습니다. 예예.
2: 예, 이게 뭐랄까 파랑색 그 선거 운동복을 입으면 뭔가 또 새로운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 드셨어요?
7: 일단 뭐랄까요? 그 군인이 그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 예예.
7: 예를 들어서 뭐 육군본부나 그 국방부 이런 데 근무하다가
2: 예예.
7: 다시 야전에 발령이 나서 나가는 기분 같은 이 양복을 벗고 전투복을 입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 아하, 그렇군요. 이제 파병 나가서 전쟁을 좀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7: 아, 지금 평택에 내려왔어요. 오늘 이제 캠프 전체 회의를 하면서 각자 업무 분장도 하고 그리고 메인 슬로건을 어떻게 가져갈까 뭐 이거 한참 회의하다가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2: 그리고 평택에 다행히 계시네요. 역시 전장에 있는 장수답습니다. 아, 그럼 아직 메인 선거 슬로건은 안 정해지신 거네요. 그죠?
7: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뭐 앞으로 며칠 내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로 간다라고 잠정적으로는 정했어요.
2: 잠정적인 1위는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또 네 분의 그 승부사들이 이제 평론가님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뭘 정하셨어요?
7: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성을 들어야겠네요.
2: 네, 한번 들어 말씀해 보세요.
7: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2: 오. 괜찮아요?
6: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2: 아, 뭐요?
7: 아, 그래요?
6: 김용남 의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재보궐선거에서 거물을 꺾는 거잖아요.
2: 아,
6: 그래서 재보궐은 김용남.
2: 아, 재보궐은 김용남. 조홍희 의원님 괜찮으세요? 요거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5: 네, 괜찮을 것 같아요.
2: 아, 괜찮을 것 같아요.
5: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2: 아, 뭔데? 이따 얘기만 해보세요.
5: 거물 킬러.
2: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예상했는데 나도 거물 킬러.
6: 아니
2: 그
6: 정도 사실 저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게까지 제가 참 안 했거든요.
2: 아,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뭡니까 후보로서 이제 평택 주민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시내에서.
7: 네.
2: 후보님 만나면 또 우리 시민들이, 평택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 뭐, 화이팅 외쳐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2: 예.
7: 그리고, 조금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2: 예.
7: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당선되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2: 그렇군요. 손을 잡고 이렇게 지지 의사를 많이 해주시고. 근데 또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바닥이 또 다르다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4: 아니, 뭐, 김용남 우리 후보는 잘하실 거예요. 어딜 가나 멀티플이고. 사실 뭐, 조국 대표 유명하다고 하지만, 김용남도 유명하거든. 그래서 인지도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재명 선택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이 슬로건이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거 핫합니다.
2: 핫합니까?
4: 네, 그래서 잘하신 것 같다.
2: 저 오늘 정청래 대표가 노동절 맞았고, 일찍 평택항을 찾았다고 하는데, 또 두 분 같이 보셨겠네요, 그러면.
7: 그럼요. 오늘 새벽에 만났죠.
2: 네. 뭐라고 하세요? 또 후보님한테 하신 말씀.
7: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2: 예.
7: 단, 땡땡땡이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2: 땡땡땡. 그 뭐예요, 이게? 땡땡땡.
7: 세 글자.
2: 알겠어요.
7: 네, 입에 담지 말라고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려고.
2: 그렇구나. 뭐,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도 이게 선거 그 공천장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런 얘기 진짜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역대급 다자 대결이 될 것 같다. 5파전, 더 나아가서 김철근 뭡니까 개혁신당 후보 혹시 나오게 되면 이제 다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7: 네.
2: 또 의원님은 또 뭐 경험 있으시지만 어떤 마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7: 일단은 뭐 지금은 어떤 그 선거 공학적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2: 예예. 예.
7: 무조건 열심히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2: 예예. 예.
7: 그리고 나서 상대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2: 예, 예.
7: 지금은 뭐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2: 여론조사 추이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는 이번 주말 지나고 이제 후보 확정 이후에 나오는 조사들이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7: 근데 추이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출렁거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기가 좋아요.
2: 그래요?
7: 예,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썼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숨통을 제가 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2: 예, 예.
7: 솔직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측, 이제 진보 진영 후보이긴 한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초반에 뭐 사과, 반성 뭐 이런 부분 요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님은 먼저 공격 안 들어오면 안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또 선거가 본격화되면 서로 공격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7: 아니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요.
2: 끝까지 안 할 겁니까?
7: 예, 예.
2: 오 이재영 의원님 끝까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
3: 아니 뭐 난 사실 유희동 의원님도 친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사람은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이재명,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로 놓으시는지 그건 안타깝습니다.
4: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6: 제가 약간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은 의동이도 좋아요.
2: 그러니까. 의동이도 좋아요.
6: 근데 뭐 장동혁 이런 분들하고 놀잖아요.
4: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친구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5: 아니 근데 유의동은 장동혁하고 안 놀아요.
3: 그래 유의동 의원은 장동혁하고 안 놀지.
6: 공천장 봤잖아요.
3: 아이 그건 너무했네.
2: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반론. 자 이재용 의원님의 공격에 대한 반론.
7: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 의원이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2: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7: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재용 의원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뭐 I don't care.
2: 아 알겠습니다. 영어까지 쓰셔서 명확하게 이제 표현해 주셨고.
3: 저보고 잘 알아들으라고 영어까지 쓰신 거. 네 감사합니다.
2: 자 부산구포시장에 이제 그 하정우 후보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두 분이 이제 만난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우리 이제 후보님과 조국 대표가 또 평택 어딘가에서 만날 장면도 화제가 될 것 같긴 아직 안 만나셨죠? 조 안 하셨죠?
7: 예, 예. 아직 예. 여기 평택에서 마주친 적은 네. 없습니다.
2: 예, 앞으로도 안 만나실 계획입니까? 동선을
7: <아니죠. 웃음>
2: 동선을 일부러 좀 다시 짜실 예정이세요? 뭐 어떻게 만나시면 무슨 말 하실 거예요? 만나시면 조국 대표 만나면.
7: 아니 뭐 인사 나누는 거죠, 뭐.
2: 아, 대면대면하게.
7: 아니요. 친근하게.
2: 친근하게. 예. 예.
7: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2: 예, 예.
7: 뭐 어느 한쪽이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안 넘어갔어. 좋습니다. 자, 일단 공천 확정 전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을 동갑내기 친구 박원석 전 의원님이 조언 한마디 하신답니다.
6: 일단 그 김용남은 다시 한번 축하하고
2: 예.
6: 그 용남이 살아생전에 이런 선거는 없다. 다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2: 아, 맞네.
6: 기회가 왔을 때 예. 확실하게 이번에 꼭지를 따야 됩니다. 파이팅.
4: 맞아요.
7: 감사합니다.
2: 예. 그래요. 아유 세상 우리 정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고 싶으세요?
5: 아유 저 건승하시고요. 그 박원석 의원님 기회가 왔을 때 꼭지를 따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6: 누가요?
5: 김영선이 오세훈한테 한 말인데.
2: 아, 맞아요, 맞아요. 꼭지를 따야 합니다.
6: 조금 불길하다, 취소.
2: 그 발언을 또 우리 정현이 형이 때 한번 인용 크게 하셔갖고 우리 쇼츠 만들었었잖아요. 자, 후보님,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7: 네. 아, 평택 시민, 그리고 특히 평택 을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은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죠. 평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위기 자체가 거의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부터 경기도지사 평택시장과 손을 잡고 평택을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어느 당의 후보이겠습니까? 민주당의 후보 김용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2: 네, 고맙습니다. 선전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2: 예, 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자 평택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후보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자 유이동 후보가 우리 정옥 의원님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랑 안 친해?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이동 후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5: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에 뿌리가 네. 착근되어 있는 본인의 그렇죠. 그 발언에 따르면 유일한 후보가 유이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예, 예.
5: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2: 예.

0: 이재용 의원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1: 아유, 그러니까
0: 우리 이재용 의원도 저도 10부대 때 다 가까이 지냈었거든요.
1: 예,
0: 뭐
1: 예.
0: 의원 그 연구 모임도 함께 하고.
1: 예, 예.
0: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지금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1: 아,
0: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는.
1: 예, 예.
0: 거기서 3선을
1: 했는데도.
0: 유희동 의원은 아직은 이제 이 보수 표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생각보다 황교안 후보가 많이 나와요.
1: 아,
0: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1: 아.
0: 왜 그 정도나 나오냐, 황교안 대표가.
1: 예, 예.
0: 두 가지 얘기를 하던데,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안다. 특히 고령층이나 이런 데서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1: 아, 좋은 포인트네요.
0: 네. 그리고 이분이 좀 일찍 내려갔잖아요.
1: 예, 예.
0: 사방팔방에 막 현수막 다 걸어놓고 평택시내 전체에. 근데 그런 효과도 일부 있는 건데
1: 예.
0: 유희동 의원은 좀 빠질 거로 보더라고요. 황교안 후보 쪽은. 단일화 할 거냐 물어봤죠.
1: 그런데 예.
0: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0: 네,
1: 영어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어이, 그럼 나중에 그 보수의 황교안과 유희동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뭐 그 단일화 문제가 뭐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 유희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분석에 동의해요. 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 예.
2: 조금 더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 라는 거를 알게 될 것이고
1: 그래요?
2: 그리고 이제 겨우 선거 막 이제 시작 포인트입니다.
1: 예.
2: 33일 남았는데
1: 예.
2: 저는 유희동 의원은 단일화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진짜 여기에는 그 3자 구도 즉 김용남 후보 그리고 나서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부산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해, 안 해. 근데 무조건 안 한대잖아요.
1: 예, 예.
2: 여기도 무조건 할 수, 여긴 더 안 하면 안 했지.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1: 아하.
2: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1: 예.
2: 글쎄요, 전 유희동 의원 꽤 승부를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 보수를 지지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1: 예.
3: 황교안 그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나무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 황교안 정치인이
1: 예.
3: 마치도 국민의힘의 대표의 멘토인 것처럼 그런 실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그런데 예, 예.
3: 저는 적어도 황교안 후보는 지금 경륜도 이제 됐고
1: 예.
3: 당대표도 했고
1: 아하.
3: 또 보수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1: 예.
3: 때문에 유희동 후보가
1: 아하.
3: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는 안 됩니다.
1: 아.
3: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1: 예.
3: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결단을 내리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어요.
1: 결단이라면?
3: 자진사퇴.
1: 자진사퇴.
3: 네.
1: 지지선언하군요.
0: 기대가 네. 아니고 압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어제 이 말씀만 하면 압박이 느껴지는데. 맥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2: 그리고 앞서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1: 네.
2: 그 소위 말해서 황교안 대표가 뭐 우리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에는 숫자를 찍을 겁니다. 그렇게 기호를 찍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런 헷갈림이 없을 거다. 그런 혼선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4: 평택 선거가 지금 이제 단일화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누가 단일화에 제일 목마르냐?
1: 예.
4: 황교안 후보겠어요? 유희동 후보겠어요?
1: 유희동.
4: 그렇죠.
1: 예.
4: 차건대 때문에요. 뿌리를
1: 예.
4: 박았었고, 거기서
1: 예.
4: 오래 했다며요.
1: 예.
4: 근데 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왜 성과가 안 나올까요? 저는 사실 그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혔어도 이미 불난집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1: 예.
4: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아요.
1: 어휴.
4: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라는 국민의힘의
1: 예.
4: 그 불탄집에 들어있는 이 그 생육하는 후보들은
1: 예.
4: 잘할 수가 없어.
1: 오.
4: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제 돌파구일 텐데
1: 예.
4: 아쉬운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유희동 후보예요.
1: 아하.
4: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먼저 제일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지금 있어서 그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두 분이 아무리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나 이쪽으로 해서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조국 대표와 김영남 후보

0: 이렇게 둘이 봤을 때 누가 더 단일화에 목마를까요? 조국 대표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김영남 후보는
1: 네거티브 안 하겠다.
0: 아니 단일화 꺼낼 필요가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냥 있는 그대로 현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내려와서 선택받고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조국 대표와 진보 쪽에서는 가장 목마르다. 아, 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여기서 다자구도로 가고 다자구도로 가면 밀려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 김영남 후보만 제일 좋은 구도를 갖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단일화 이슈 자체가 그렇게 네. 뜨겁게 네. 평택을 달굴 것 같지는 않다.
1: 네, 세 글자 언급하지 말아라. 자, 노동절에 보내드리고 있는 박정희한 판승부 네, 여의도 외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에서도 재미있는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부산 국값 상황 이어서 추가로 짚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예, CBS 박종현 파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외전 금요일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 이제 출마해서 민주당의 영입식을 마치고 이제 부산 구포시장에 바로 내려가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만났는데 그 첫 장면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기도 했고 예, 또 이제 시장에서 시민들 만나는 과정에 여러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악수 장면들, 뭐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평가되는데 맥 소장 맥을 짚으세요.
1: 뭐 신고식 치렀다고 보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사실상 하정우 수석 인재는 후보죠. 예. 하정우 후보가 사실 그 선거 밑바닥 그 운동하는 것은 예. 처음일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0: 열심히
1: 막 닥치는 대로 하다가 본인이 뭐를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아쉬운 부분은 말끔하게 그냥 단박에 유감과 사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 부분이 조금 꼬리가 길었다. 아.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아. 캠프하고 의논을 해서 예, 예. 이런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얘기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사과를 해줘야 돼요. 아. 그냥 거두절미하고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다시는 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신고시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나머지 부분은 하정우 후보가 야 이거 그냥 바닥을 팍팍 끼더라고요.
0: 아,
1: 머리 막 조아리고 숙이고
0: 네.
1: 허리가,
0: 났어, 이제
1: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허리가 막 이렇게 정도로. 하는 거 보면
0: 예, 예.
1: 그 뭔가 열정은 있는 후보다.
0: 그래서 70년생 하정우.
2: 네. 네. 저 한동훈 후보도 가서 보면
0: 예.
2: 평소에 한동훈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0: 예.
2: 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깊숙이.
0: 예.
2: 경쟁적으로 낮아지다가 예. 막판에 가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코가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0: 허리 조심하세요. 다 예. 건강 조심하세요.
2: 네, 저는 뭐 서영주 소장 얘기했듯이 예.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비용 세게 치르고 있는 거고.
0: 예.
2: 어떤 면에서 다행인 건 초기에 저런 게 터져서 다행입니다. 선거 중반에 한참 가다가
0: 예.
2: 저런 구설이 터지면 그게 이제 프레임이 되기가 더 쉬운데 초기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 초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0: 예.
2: 근데 제가 조금 하정우 그 후보를 보면서 확실히 서두르는 느낌이 보여요. 근데 서두르면 실수하거든요.
0: 아하.
2: 물론 출발도 늦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뭐 그 논란도 좀 있었고 본인 입장에서 지금 의혹이 충만해서 서두르는 건 이해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심호흡을 하고
0: 네.
2: 어쨌든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이번에 실수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산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또 눈여겨보는 거는
0: 네.
2: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경선을 하기로 했잖아요.
0: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와 이영풍 후보 두 분이.
2: 제가 뭐 이런 예측이긴 합니다만 박민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 경선을
0: 예.
2: 치르면.
0: 예. 예. 예.
2: 그럴 경우에 그 보수 단일화.
0: 아, 여기
2: 이게
0: 단일화요?
2: 될 거냐. 아니, 여기는 수치로 그냥 명확히 보여요.
0: 6월 지선의 정신은 단일화.
2: 아니, 평택하고 다른 게.
0: 아, 예.
2: 평택은 뭐 단일화 안 하면 진다 이런 게 데이터로 안 나오는데.
0: 아, 그럴 수 있죠.
2: 여기는 예. 단일화 하면 가능성이 있고 단일화 하면 진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현재까지 여론조사 추이로 보여요.
0: 보수의 경우에.
2: 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그냥 선거 시작하자마자 최대의 화두가 될 거예요.
0: 예.
2: 될까? 과연.
0: 근데 그 단일화, 이제, 서정우 변호사가, 이제, 이영풍 후보든, 그, 박민식 후보든, 공천장 받기 전에, 서약할 거다.
2: 아니, 오늘 후보 면접 있었잖아요.
0: 아, 후보 면접에서?
2: 네, 면접에서 둘 다 공개 서약을 했대요. 단일화 안 한다고.
0: 단일화 안 한다.
2: 네.
0: 공개 서약.
2: 야. 저런, 저걸 공개 서약할 문제인가? 그럼 지겠다는 얘기인데.
0: 그게 가능한가요? 정 의원님, 공천 받으신 과정에서 그런 식의 어떤 서약 같은 거.
3: 단일화를 서약을 강요하는
0: 때 막...
3: 제가 없었던 것으로.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단일화를 서약하라 그래요?
0: 안 한다, 서약. 단일화 안 한다.
3: 안 하겠다?
0: 안 하겠다.
3: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서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안 한다.
3: 그러니까 일단 공천장을 받겠다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3: 그리고 서약 아니라 서약보다 더한 걸 해도 거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0: 아.
3: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 저기는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럴 때
0: 예.
3: 단일화 안 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0: 아하.
3: 상황에 따라 그렇고 아까 이제 평택 얘기하셨잖아요. 평택은 황교안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 달라져요.
0: 아까부터 황교안 사퇴로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네. 유희동 후보.
3: 아니 생각을 해봐.
2: 황교안 후보 측에서 선관위 고발하지
3: 않을까. 아니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법적으로 어머 여기 지금 유사가 안 계신가?
4: 해도 돼요.
3: 그렇죠. 내 의견인데. 내 의견인데.
0: 발끈하셨어.
3: 자, 아니 다, 내가 보수를 위해서 하는 소린데.
2: 요즘 좀 자주 발끈하세요.
0: 아 그걸 좋아하세요, 아, 청취자들이. 요새, 예, 예, 발끈 자주 해주시고.
4: 자, 좋아요.
0: 예, 부산, 부산 다시 내려가서.
1: 황교안 후보 사태가 좋다고?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4: 황교안 사태 좋죠. 네. 아, 난 그리고 정원기 의원님이 요즘 좋아요.
0: 아, 아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
3: 부르지. 아니, 느껴져.
0: 그렇지.
3: 느껴져.
0: 옆에서 좋아하는 게 느껴져.
4: 저의 사랑이 느껴져.
0: 자, 자, 부산으로 다시 내려갑시다.
4: 부산 가서.
0: 예, 네, 아까 우리 됐죠. 하정우 전 수석 얘기했고. 아,
4: 일단은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뭐 얘기했고. 초기에 이런 실수하는 게 뭐 혹독한 신고시가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과연 부산 시민들도 하정우 수석을 전 수석을 보면서 저렇게 관대한 평가를 해주실까 아, 그런 생각은 손털기? 좀 있습니다. 아. 손털기도 보면은 글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 정도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뭘 국회의원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보내버려.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네 뭐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욕심이 과하다가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게다가 그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시민들의 눈은 나름 혹독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왔어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십니다. 아니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답변이 수백 명하고 손잡고 뭐 악수하다 보니까
0: 손이 아팠다. 저렸다.
4: 손이 저렸다. 저 여기서 있는 분들 다 선거하셨죠? 지금까지 하셨죠? 수천 명하고 옵니다. 아. 그래도 손 안 저립니다. 간절하면요. 손이 전혀. 퉁퉁 부어 올라도요. 전혀 안 저려요.
0: 저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4: 지금 우리 마음이 저리시겠죠. 지금.
1: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우리가 알 거예요. 손 악수 빼고 나중에 붕대 감고 나왔잖아요. 네.
4: 맞아요. 그게 수만 그게 명하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1: 수백 명이든 수만 명이든 그 차이에 있어서 악수를 많이 하면 예. 그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3: 그러니까 아니 첫날 악수하고
4: 첫날 악수하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이게
0: 죄송하다가 말씀하신 끝에
4: 단적으로
3: 아까 맥 소장님은 산뜻하게 사과하면 됐을 텐데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그 말이 제일 멋있었어.
1: 내가 사과할 건 아니니까.
3: 아니
4: 변명은 대신해주고 계시니까.
2: 아니 제가 그 영상을 예, 뭐 영상이 여러 개 있던데 끊이지 않는 편집이 안 된 풀영상을 좀 봤어요. 아, 아. 그랬더니 확실히 예. 이게 이제 신인이어서 아. 두 가지가 보이는데 예. 악수하고 나서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몰라요. 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전히. 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했다가 뭐 아. 비비기도 했다가 아. 털기도 했다가 그런 장면이 자주 보였고 예. 또 하나는 끝까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0: 유권자?
2: 마음이 급한 거야. 다음 사람으로 시선이 가버려요, 벌써. 아. 근데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보고 잘하는 분들은 예. 다 악수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사람하고 정말 깊고 예의 있고 임팩트 있게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 아이컨택을 해야지.
0: 아이컨택을
2: 근데 해야. 아직 그게 이제 선거판에 덜 적응이 됐더라고요. 차차 나아지겠죠. 예.
3: 하여튼 언제나 뭐, 정치라는 거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초반이지만 이 손을 턴 거 네. 이거는 아마 때 두고 남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제가 그 동영상으로 본 것만 해도 세 사람하고 털었어. 계속 털더라고.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르면 에.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 거기서 이러고 털더라고. 누구는 표를 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표만 턴 게 아니야. 복을 털었어.
0: 복을 털었어.
3: 그리고 아니, 완전히 예.
4: 옆에 있었어. 박수 친 줄 알았어.
3: 아니 내가 할 얘기가 있어.
0: 아, 예, 하세요.
3: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아. 그 다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예. 아 이거 제가 정말 예. 우리 그 저 북가 시민들 아. 특히 구포시장 상인 사장님들께 예. 제가 그 뜻은 아니었는데 하고서 죄송하다고 아까 맥 소장님이 예. 짚어준 대로 예. 딱 그것만 했어야 되는데 예. 내가 하다 보니까 손이 저리고 손이 저리면 손을 이렇게 주물르게 되지. 그걸 탁탁 털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또 그걸 도와주겠다고 모 아, 의원이 예. 손이 뭐 물에 젖어서 손을 닦고 이래가면서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화를 자초한 거예요. 아, 그냥 딱 상쾌하게 예. 사과하고 끝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막 비판을 하다가 예. 머쓱해질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계속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민주당의 그 평론을 해보면은 합리적인 젊은 몇 분은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냥 산뜻하게 사과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좀 있어 보여. 멋져 보여. 근데 아. 여기서 계속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넥타이 얘기까지 나와. 너 구포 시장 가면서 애땡땡땡 넥타이 하고 나왔더라. 이 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0: 그 명품의 S사.
2: S사 이미 하고 있죠.
1: 하는데.
2: 어쨌건 저는 민주당에서도 공천 줘서
3: 그 넥타이는
1: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그 복장에는 관심이 없어서.
2: 공천 줘서 내려보낼 때 그게 첫 데뷔 장면이잖아. 예, 예. 그걸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돼요. 그래서 속성가해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0: 아 이거 누가 붙어요?
1: 아니 제가 좀 안 바빴으면 제가 내려가서 좀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2: 아니 거기에 이제
3: 내려가요.
1: 아니, 지금 제 코가 석자 알아서 안 돼요.
2: 아니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청장 후보 뭐 네. 시구위원 후보들이 옆에 쭉 다녔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이분들은 약간 모시고 다니는 입장이어서
0: 아 수석 수준이다.
2: 그런 거를 이제 그
0: 함부로 못하는구나.
2: 네, 지침을 못 줬고 네. 당에서 누가 했어야죠.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장 갔잖아요. 네. 제가 그런 게 서두른다는 보인거든요. 아. 그날 안 갈 그날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욕 먹지 않아요.
0: 아.
2: 당 내부에서 더 이제 상견례도 갖고 인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갔어도 제가 보기엔 더 나았을 것 같은데.
1: 이거 이제 후보 들어가면 말씀한 대로 이 프로듀싱을 해야 돼요.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짤막하게 이 일정은 뭐가 필요한 일정이다. 이런 걸 싹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예. 이제 시작이고 예. 하나만 덧붙이면 예. 자꾸 손톱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공격하는 쪽이 이제 유치하게 돼요.
2: 지금 좀 약간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0: 예. 아 이제 그만 이제 저희도 털겠습니다.
4: 아니 손털기 아까 우리 10분 전에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변명해 주다가 이게 길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방송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예. 그냥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전략을 바꾸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0: 제가
4: 겁니까?
0: 넘어가겠습니다.
3: 네. 아니 나 근데 한마디만 하세요.
0: 하세요. 네.
3: 프로듀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네. 정치 아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아닐까. 저는 그 지금 후보를 뭐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심리적인 그 뭘까? 원인이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악수하고 손 턴 적 있어요? 없죠? 없을걸요?
1: 뭐가 많이 묻으면 털죠.
3: 아니요. 근데 그거를 그 보는 앞에서 고르고 털면
1: 예. 앞에서는 안 하겠지.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제가 저도 털겠습니다. 자, 털고.
1: 자, 손 털.
0: 다룰 얘기가 참 많은 얘기긴 한데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휴일이 된 노동절에 네 분이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정옥 의원님은 노동하고 있는 제작진을 위해서 피자 네 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2: 드립니다.
0: 예, 저희 노동자들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5월의 첫날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판 승부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연휴의 중간이겠네요. 5월 4일 월요일 또 저녁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